다시 가고 생각하고 참 나쁜 사람 아닌가 얘기해봐요. 여기 노래가 어떤가. 이게 제 노래라니까요. 겉보긴 좀 그래도 이봐요. 저 이래 빼도 딴히 예술 잘한다니까요. 그래서 혼자서 오셨나요. 술은 어떤 걸 좋아하나요. 혹시 특이 관심 있나요. 아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. 원래 아니래요. 나 사실 아까부터 봤어요. 나 춤은 배우셨던 건가요. 아 혹시 유명한 분인가요. 잘 모르겠고 사실 이겼다.

그래 춤선이 뻗어요. 그래서 어디서 오셨나요? 아? 계속 무시로 일관할 건가요? 나 딴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궁금해요. 나 한 잔 더 줘. 제가 맘만 없어서 무례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. 잠깐 어디가 제 말